0: 누랭임을 안 내시냐?
1: 귀한 자식에게 귀한 것만 보여줄 걸 그랬다.
2: 요즘 생선 좀 드세요.
1: 내 거울 같은 자식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2: 속을 비친 사람이.
3: 예, 그럼 제주 쪽 날은 저희가 몇 개 받아서.
4: 말씀 안 드렸니? 왜 영범이를 봐?
5: 아, 어머니,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 저희는 결혼식을 두 번 한다는 건 좀 남세스럽죠. 굳이 내려가 영범이 원숭이 노릇 시킬 것도 없고. 섬에서야 섬 나름의 풍습이 있겠지만 금명이 이제 출가 외인이고 우리 집사람이니까 우리 스타일을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6: 미셀사 발랑지해 엠메 보르사바키 미 하게게 디리울마 앙헤노게 하구타카 쿠레베 바라 푼 이후테라마카 와티 알고르멘게 맘바 팬게 즈완 도스바라 에미 훈 포르와겐 울레 히타티카마 에미 훈게 후어펜타카메도 알고르멘낭 엥게니 키하 와라카토 미셀사 수알루 파다 ಜೆಜುಗೆ ಒರೆಂಜ್ ಬಗೇಚಾತವುಗೆ ರೀತಿಕಮ್ಮ ಏರುಗೆ ಮುಜ್ತಮೋಗೆ ನುತನವಸ್ಕಂ ಫೆನಿಗೆನ್ ದಾಯಿರು ಮೀ ಮಡುಮಡುಂ ಬಲಾಲಾಗೆನ್ ಹಿತಂ ಹಮಜಿಹುಂ ಹೋದಂ ಎಮ್ಮೆ ರಂಗಳು ಫೆದ್ದುಂ.